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0: This is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1: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야말로 기적의 근원이야입니다. 이안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번 라디오 방송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나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곧 주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질병보다도 높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곧 우리, 그분의 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제가 결코 잊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잡지 못했을 때 저를 간판 업계로 인도하셔서 제 자신의 간판 회사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가 그 길로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제가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도 그분께 맡겨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생활비를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고객을 보내주실 것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고에서 간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첫 번째 큰 일 중 하나는 4 곱하기 8 크기의 대형 간판 4K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MDO 보드라고 불리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 보드에는 페인트를 칠해 광택 있는 마감을 낼 수 있는 평평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4 곱하기 8 크기의 대형 간판 4개를 칠할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도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커피캔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놓을 판자도 없었습니다. 간판을 작업하던 중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 페인트를 적당한 두께로 꼼꼼히 펴 바르고 페인트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였죠. 그런데 고개를 들자 바로 제 쪽으로 매우 짙은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젖은 페인트가 칠해진 판재 비가 내리면 판자들이 망가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하기 위해 판자 4개를 더 살 돈도 없었죠. 그 무렵 저는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막 배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차도 북쪽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비구름들아 갈라져라.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 판자들의 비가 내리지 않게 하라. 솔직히 말해 저는 완전히 놀라고 경악했지만 그 구름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왼쪽에 있는 이웃집에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이웃집 마당에도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당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아버지께 그분의 피를 드리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첫째,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고방식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으신다는 식의 머릿속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복음을 믿는 방향으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들, 그리고 아버지께 그분의 피를 드린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것.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위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아주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여러 번을 대신하여 그 피를 받아주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단대옥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사라졌고 그로 인한 결과도 우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 기록, 우리의 책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드리러 들어오신 그 피를 받아들이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헌신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드린 그 희생과 봉헌으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이 구절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생각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백만 배나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 비구름을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그것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신 그 능력 덕분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성경을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안에 담긴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말에만 있을 뿐 능력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악령을 쫓아내실 때,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음식을 늘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심,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정의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더라 이르면 야님 스트라에 너에게는 임한 것이다. 대원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음식을 늘리시는 것,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시는 것,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물었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양떼여.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양떼여.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 함이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 아니요,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 구절들을 무시하려 할 것입니다. 원본 사본에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을 뿐입니까? 이 구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사본은 4200부가리입니다. 그중 618부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18부 중에서 단 두 부만이 이 구절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 중에서 이 구절들을 포함하지 않은 사본은 그 618 개 사본 중에서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만이 이 구절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618개 사본 중에서 바티칸 사본, 바로 그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해당 구절들이 들어갈 자리에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장이 불완전했음을 시사합니다. 3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본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어 번역본들. 시리아어는 신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서기 115년에 완성된 페셰토와 200년대에 완성된 키르토니안 번역본에는 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8천여 부가 현재 제롬의 불가타에서 필사된 형태로 존재하며 이 성경에는 해당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트어 번역본 이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어 번역본들, 300년대에 번역된 콥트어 번역본과 200년대에 번역된 타베틱 번역본, 이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및 에티오피아어 번역본들, 그리고 그루지아어 번역본들, 모두 이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증거들, 즉 사본들, 번역본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은 이 구절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바는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구절이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드려진 후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 세상에 보내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니 여러분은 알고 싶으시겠지요. 자신이 믿는 자인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어들 것이며 독이 있는 것을 마시더라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뱀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뱀이 우리를 물더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얻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며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기독교인,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피를 아버지께 드려줬으며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온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부어리어스 말춤 그 스타워즈월 교회가 말해너스 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우선하여 믿읍시다. 성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가 그리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누가 나아갔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부 다요.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것, 병든 자에게 안수할 수 있는 것,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피를 드림으로써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변화, 즉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복지를 가져다 주었으며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채찍질로 인해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2: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3: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안녕하세요. Come Alive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베스 잭슨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꾸준히 청취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멀리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는 자유의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들여다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거울 앞에서 물러날 때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 주변의 것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는 분명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여호와 이레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희생 재물이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어린 양을 마련해 주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이시며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물에 들어가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말했을 때 그가 나와서 나의 나음을 얻었듯이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옛날 구약시대에도 그러셨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며 성급하고 거만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듯이 롯이 살던 사회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듯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정화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순종의 행위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의지이며 감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어지럽혀지고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화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급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즉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올바른 강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집으로 제 집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강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분께서는 그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가슴 아픈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행복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지만 기쁨, 바로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입니다. 시련 한가운데서도 넘쳐 흐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 중 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기를 시련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었든 직장을 잃었든 혹은 상황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하나님 원래는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었든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혼란과 난장판을 만들어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 계시며 여러분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은 원수입니다. 설령 원수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여 특정 방식으로 믿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것들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과 진리 안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항상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은혜로 가득 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듣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사와 죽음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생명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치유와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트라우마와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준이 되어 주님을 향한 수직선이 되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굽은 곳이 곧아지고 모든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해지며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신 거룩함의 대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듣는 이들을 위해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틀트는 귀를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는 눈은 열리고 귀는 듣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바나바와 함께였습니다. 나는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따라갔으며 지도자로 여겨지는 이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헛되이 달리고 있지 않은지 또 그동안 헛되이 달려오지 않았는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있던 티투스조차도 비록 그가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거짓 신자들이 우리 대열에 잠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위해 보존되도록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던 자들이 누구였든 저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제 메시지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저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맡겨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할례받은 자들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저 안에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으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개바, 요한은 저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정하고 저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에게로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은 오직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줄곧 열망해 온 일이었습니다. 케파가 안티오크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곤 했으나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할례를 받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이방인들로부터 물러나고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의 위선에 동조하여 그 위선으로 인해 바나바조차도 그 길로 휩쓸려 갔다.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파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합니까? 타고난 유대인인 우리, 곧 죄 많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죄인들 가운데 속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한다라는 뜻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참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게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에 무릎 하늘지 머리 말지 않습니다. 만일 의가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 자신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만일 누군가 육체를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은 장소와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확신이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자가 있다면 나를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할지어다. 내가 땅에서 자비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여호와임을 알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디도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에서 디도조차도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국적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별을 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 여러분이 태어난 곳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이를 왜곡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케파라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으시기도 하는데 그가 한 행동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그는 알고 지내던 이방인들로부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조차도 그 일에 휘말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아, 들어봐. 사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자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의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서 먹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는 우리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주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 가거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나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격려하며 진정으로 드러나도록 도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서 구별되고 달라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 곁에 있을 때는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고 한 가지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달라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신다면 그분은 자신이 여러분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